0: 어, 어이, 얘네 아버, 너 이리 보면 못해. 그치, 참가나. 어두워. 소소, 그치, 저리, 숙가실. 고마워, 담고 미안사. 그 집들, 싸는 뿌리. 바이벨, 그 여기 있고, 바이.
1: 어, 어. 아, 아사합니다.
0: 나이 타원이 소소 오피스 데이 차리티? 마, 신들리 사라졌나?
1: 뭐가?
0: 어? 네, 신우네, 이놈고!
1: 마, 이니 소소 오피스 데이 차리티?